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명령에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 첫째,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는 우상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물로 만드는 첫째 명령 떠나라는 것은 세상 죄악을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떠나라. 세상 죄악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죄악 속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떠날 때는 이 하란 땅에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리고 사례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 땅을 향하여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데라는 죽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이 아버지 집 고향 그리고 너 친척 집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은 아브라함의 우상 지기의 땅, 친척 집도 우상 숭비는 땅, 아버지 집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하라는 메마르다는 뜻의 이 세상을 의미하고, 갈대아 우르 역시 죄악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죄악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떠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그 복을 가지고 더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떠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갑절로 주어보시면 이 복을 가지고 더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죄를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 내용인데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 나가라고 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장이고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말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내가 왜 떠납니까?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끊지 못한 세상의 죄악들, 아직까지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있는 이런 죄들, 이거 떠나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 나 못 떠납니다. 나 이것만큼은 절대 나 포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그냥 끈적끈적한 죄에 매여서 이것이 좋으려니 하고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세상 하란이 멸망할 때, 갈대아 우르가 멸망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고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하란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갈대아 우르에 내가 발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떠나지 아니하면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일 만에 이제 이 모압을 떠나라, 그리고 시딤을 떠나라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을 떠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창세기 14장에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이에요. 역청은 끈적끈적한 액체, 즉 이 땅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요, 곳곳에 역청 구덩이가 있어요. 자칫하면 거기 빠져요. 그 시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달콤하게 만들고 나를 붙잡고 있는 끈적끈적한 죄악, 이런 것들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인물이 돼요.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죄악에서, 음녀에서 나와라. 그리고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송정 중앙의 성도들아,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서 나와 그 죄악과 함께 멸망함을 면하라. 하늘에까지 그 죄악이 사무쳤느니라.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란에서, 때로는 아버지 집에서, 친척 집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란은, 갈대아어로는 뭘 의미합니까? 술, 담배, 마약, 음란, 죄악들, 이런 것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술에 매여 살 겁니까? 언제까지 담배 못 끊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음란하게 살 것이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고, 여러분, 죄악, 도박에 빠져서 살 겁니까? 그런 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4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내가 세상의 죄악을 끊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떠날 힘을 주어요. 그리고 이 세상 죄악을 끊게 만들어요. 그것이 축복의 인물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죄악을 끊고 떠나야 여러분이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바꾸라 하십니다. 바꾸라. 17장 5절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개명하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오귀한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이게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었겠죠. 근데 너 그 이름 가지고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없어. 내가 이름 바꿔줄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 아내도 함께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마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얻어요. 그리고 나 또한 함께 바로 살아야 온전한 복이 우리 가정에 오는 거예요. 원래는 사례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여주인, 왕비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라는 역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인물로 만든 둘째 명령, 바꾸라는 것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떠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75세 때 이루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바꿔라. 네 이름 바꿔라. 고귀한 아버지라는 너의 개인적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하고 바꿉니다. 이때 자녀가 이스마엘이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합니다. 내 아내 사례의

식사하세요. 잘해. 알았어. 갈게요. 막 그래.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 여러분, 애기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나 금방 갈게. 와, 이거 저 사람들이 미쳤지. 노만 걸렸지. 애기 낳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헛얘기하고 있어. 막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웃길 거예요. 애기나 몇 명이라도 있으면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해도 그나마 그런다 손 치는데, 애기 한 명 없는 사람들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어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는 믿음, 열국의 어머니라는 자녀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어요. 이름을 바꾼다. 세 사람의 인생을 산다. 더 이상 나는 개인적인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국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 이름 속에서 사명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계명시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사라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시몬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어요. 자기 자신이 이름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 이름에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 바꾸는 건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뭐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삭이 야곱, 열두 아들들, 열두 방백, 기하급수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이름 주셨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 교회가 자생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고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둘이 목회하자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 성도들이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생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크라이스트라는 영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축복의 인물이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아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욕해요.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예수님을 욕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들려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생활을 이제는 예전같이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버리고, 남 미워하고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해버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함부로 내가 화내면 안 되고 거짓말 하려다가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깜보다가도 내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남들 자기 이기적으로 살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만 배부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 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면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저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탄생된 물건을 의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조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돼요. 새로 창조물이 돼요. 이전 것 지나갔다. 예전에 내가 옛사람 화내고 성질 부리고 거짓말하고 나밖에 생각 안 하고 막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이름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이 새 사람처럼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 첫째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고 둘째 바꿔라 너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야 되며 셋째 드리라 합니다. 22절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 셋째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인물이 되려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아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니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 이삭의 나이가 약 한 20세로 잡으면 아브라함도 약 120세쯤 되었을 때지요. 이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3대 명령을 내릴 때가 첫째 명령이 75세에 둘째 명령이 99세, 24년 후에, 셋째 명령이 약 20세라면 20년 후에 왜 바로바로 명령을 안 내릴까요? 왜 한 20년, 20년씩 텀을 두고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떠나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야 너 바꿔라, 너 조금 있다가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돼. 아직까지 떠날고 바꿀 만한 믿음도 안 되고 드릴 만한 믿음도 안 되는데 자꾸 바꾸라고 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시험 들어. 아브라함을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에게 교회 나온 여러분 바로 여러분 교회 나온 자에게 삶을 바로 끊으십시오. 바꾸십시오. 막 그러면 감당이 안 돼. 더 나가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 때로는 아직 바꾸지 못할 때가 있는 성도가 있어요. 아직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인물이 되려면 3대 명령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교회 다운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 목숨과 같은 내 자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 후에 진정한 내 아들이라도 독자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 정말 소중한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잘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도 아셔 독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각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이삭을 깨웁니다. 이삭, 아들, 아들, 일어나. 아빠, 왜요?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이 아침에요? 예, 알았어요. 하고 이제 사완과 나귀에 이제 나무 치우고 3일길을 가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왜 3일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감동되었을 때는 바로 막 실시할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 그 마음이 자꾸 사그라지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 환상 꿈이었나? 헛것 봤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전치고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과연 아니 사람을 어떻게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는가 보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3일 후에 모리아산 머무르고 사원들 머무르게 하고 이삭에게 나귀가 싣고 있었던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나무짐을.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 그때에 이삭이 가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빠, 아빠,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네가 번제물이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그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너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때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결박된 채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손대지 말라 할 때에 뒤에 매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수대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내리고 거기다가 양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건 골고다 언덕 이야기예요. 모리아산은 역대상 3장 1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이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생자 독자 이 이삭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최고의 언어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고 내 씨가, 내 씨는 자녀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성문만 점령하면 그 성은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꼭대기에 성문 위에는요 그 성의 지도자들이 앉아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자녀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네 자녀가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삭 바친 후에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후에.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우리가 복을,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씨인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세 번째 명령,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듣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송아지 제사는 많이 받았고 내가 염소와 양의 제사는 많이 받았는데 사람 제사를 한번 내가 받고 싶다. 네 아들 드려라. 사람 제사를 받고 싶으셔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2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뭘 시험합니까? 네가 과연 네 아들 독자 이삭과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쉬워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품 중에서 자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가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시고, 또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풀이 죽으시고 허전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할. 그러면 왜 드리라고 합니까? 시험하려고. 네가 과연 물질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해 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축복의 인물이 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엉뚱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죄 지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죠. 너의 믿음을 한번 내가 정말 시험해 보고 싶다 하는 뜻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바친 게 믿음이었는데 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뭐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이삭을 바친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약속들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갈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만이 외아들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는 뭐야? 언제는 이삭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 이삭 톡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끝나는데. 18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한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이삭을 못 살리랴?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삭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함께 번제 드리러 갔으면 아브라함만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삭이 같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드리고 하나님은 아, 잘 먹었다. 아, 역시 사람 고기가 맛있어야. 그리고 잘했다, 맛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삭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다름없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받으시고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은 이걸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이 시간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드리면

0: 하나님은 그거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내가 이같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은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 것. 그래서 영육간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단연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대로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도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귀한 아버지 여주인처럼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축복 안 받아도 이 정도 알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명령, 떠나라, 바꾸라, 드리라는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인물이 되게 합니다. 이 3대 명령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

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주입니다. 여름에는 더위가 계속되니까 가정 안에서도 말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은 짜증을 내고 부모는 한숨 쉬고 작은 일에도 서로 마음이 부딪힐 수 있죠. 그때 필요한 건 좋은 말 한마디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도 덥고 일도 많고 짜증스러울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죠. 역시 그때 필요한 것은 좋은 말 한마디입니다.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밀어내지 않고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다루는 것. 그랬군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아, 그래서 서운하셨군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함께 합시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누는 짧은 말 안에 사랑과 경계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올여름에는 우리 입술이 누군가를 더 덥게 하지 않고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나 거친 대답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주나 미련한 자가 입을 열면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나 현명한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인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 지식을 전파하나 어수룩한 자는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악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나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주님

님께서 싫어하시나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임당한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부드러운 대답과 온순한 혀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생명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이 담겨 있으니까요.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은 한 사람 내면에 오래 남은 생명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늘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늦게라도 다시 수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우리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속도전을 펼치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하는 게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듣기는 민첩하게 해도 말하고 성내는 것에 더디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크룩스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8월 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크록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호산나 싱어즈의 나는 비록 약하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연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 모두 영혼육 강건하시길 바라며 축복의 찬양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429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어서 1278번님의 신청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78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광주광장에 위치한 광주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1: 달빛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오직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에서 청소년 예배까지 모든 다음 세대 예배와 중국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와 예배자인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또한 외국 공동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함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과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양육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살아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바라고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복을 받았음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아닌 내 욕심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올강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은혜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전하신 분이나 듣는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교구 목사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심방하실 때에 각 가정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축복의 심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아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고난에 허덕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의지하며 날마다 평안을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몸이 아픈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한 사람 한

이재명 대통령님께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대 김은희 지휘자님, 찬양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제의 성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 귀한 고백처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평안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한 가지 주제가 상반되게 표현됩니다. 알 수 없다, 안다, 알 수 없다, 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영역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고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과정 가운데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집안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 풀과의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식물, 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찾아가면서 그 대상을 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식물의 이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무풀. 근데 이 식물들 가운데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쥐오줌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갖게 된 데는 뿌리에 마치 쥐오줌 같은 악취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식물의 이름이 쥐오줌풀입니다. 이처럼 참 신기하고 낯설고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식물들 가운데 너도라는 접두어, 나도라는 접두어를 가진 식물들, 나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가 있어요. 이 너도 밤나무는 밤나무와 동일하게 참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 좀 비슷하다. 그런데 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밤나무와 유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매도 그렇고 또 나무가 쓰임새가 좋아서 아주 유익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나무는 아니지만 그래 너도 밤나무라고 해줄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너도 밤나무예요. 하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나도 밤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도 밤나무는 멀리서 보면 밤나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잎이 밤나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밤나무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나 모든 면에서 밤나무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밤나무는 참나무과인데 나도 밤나무는 나도 밤나무과예요. 그러니까 과가 다른, 아예 근본 자체가 다른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의 이름 가운데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깊이 살펴볼 수가 있냐면 자기 주장과 인정이라는 주제를 그 이름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밤나무는 계속 주장합니다. 나도 밤나무야. 밤나무처럼 생겼잖아. 나를 밤나무라고 인정해줘. 마치 그런 듯이 이 나무는 계속 사람들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낸 것 같아서 나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너도 밤나무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보면서 아, 스스로는 막 밤나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면밀하게 들어보니까 너 밤나무하고 한 사촌쯤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밤나무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장과 인정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과 주변의 사람들이나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내가 주장하면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한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야? 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그릇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버리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너도 밤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환란과 핍박이 임하자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 가운데도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가는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중에 베드로 사도의 사건이 전달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구레네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지역에서 이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서 안디옥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0만이라는 인구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모든 것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그 도시에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방 종교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런 보여지는 것에 그들이 압도당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마음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방 선교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여러 지구로 흩어지면서 가서 잘 살고 있을까? 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가 힘있게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갓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믿음이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안디옥으로 가면서 바나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성도들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고 성도들이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해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전도여행 파송을 하고 화순으로 해남으로 많은 성도들이 가서 전도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해남으로 갔다가 화순으로 갔다가 성도들을 가서 봤는데 아이고 날씨가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해맑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한 곳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였는데 뭔가를 하나 뒤집어 쓰고 있어요. 다 염색하고 막 파마하고, 예. 또 한쪽에는 전부 어르신들이 누워 계세요. 링거 맞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냐? 현지의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이었어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와서 이웃 주민들과 복음을 나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예수 사랑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오졌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무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명히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날 텐데 아이고 싫은 내색 한 분도 안 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거절받기도 하고 문전박대를 받는 일도 있었을 텐데 이 안디옥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좀 힘에 부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가니까 그러다가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힘있게 진행해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 그것에 양육과 선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반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돈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먹는 것 이야기도 하고 노는 것 이야기도 하고 세상 관심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콕 찌르면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다소 조롱의 의미가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재미없게 사나?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자대 딱 갔더니 명찰이 붙었는데 뭐예요? 김요한.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야 예수 환자 왔다, 예수 환자. 저 군대 있을 때는 예수 환자로 불렸어요. 그런데 한번 예수 환자로 불리니까 어때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맞기는 날마다 맞는데 누구를 때릴 수도 없어요. 왜요?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예수쟁이, 예수 환자, 그리스도인.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군대 기간 동안 그냥 늘 웃고 다녔어요. 맞아도 웃고 억울해도 웃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성도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모임을 보니까 세상 여느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서름에는 아이고 예수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밤나무가 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뭔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괜찮네, 아름답네, 멋있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의 상당수는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도 상당수였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력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흉년을 맞아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처럼 너도 밤나무처럼 인정받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도 나도 밤나무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주님 임하시는 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랑하듯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뭔가 나를 위해 막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떤 결과로 너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정작 너가 살펴야 될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가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뭘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묻지 않아요.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마태복음 7장에 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밤나무 같은 사람들. 나도 밤나무예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라는 어떤 자긍심, 자기 확신, 나아가 자기 착각, 하나님은 그것을 늘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뭐하러 교회 가? 그냥 영상으로 드려? 아니면 한 주 안 간다고 뭐 별일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여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폭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여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너무 분주하여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저희의 마음이 압도되어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덥고 지쳐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한 채 한 주를 살았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예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심령을 통과하여 얼굴과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토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보여지는 것으로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여 나의 믿음과 내 삶을 평가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늘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일터에, 몸된 교회에 오직 예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 세상 사람들 가까이 왔을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만 힘있게 증거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 앞으로 인도한 데 쓰임 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삶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수고 수고할 때그 열매가 넉넉하게 하시며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만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마다 세상에 비치는 나의 모습에 관심 갖기보다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예수 사랑 나타내고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예수 사랑 빗골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환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더 그레그 넬슨 싱어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바리톤 이승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이겠죠. 우리도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결정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소프라노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모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본주는 형제 간의 하모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라고 하시는 장면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강한 군대가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사랑과 하모니를 선하

하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본 헤퍼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라는 책은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공동체의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공동체에 관해 다섯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공동체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이상적인 즉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현실의 교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실망과 비판,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공동체를 이상이 아닌 은혜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친밀감도 감정도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비난이 줄어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비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고백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제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형제와 하모니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성경의 효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효는 하나님 경외함, 부모를 공경해서 시작하지만 단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십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사회에서 이웃과 친구, 동료들 간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모니는 상대가 먼저 나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계의 시작, 즉 공동체의 본질은 예배, 기도, 말씀, 십자가임을 강조합니다. 대부분 일이 앞서고 인간적인 친밀함, 열심이 앞설 때 하모니가 깨어집니다. 사람이 성공, 부유함,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만 살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둘째, 형제와 하모니는 사랑으로 다름을 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하모니는 언제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눈이 손에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안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고통받고 상처 있는 자를 위로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라.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세차게 불어서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산맥을 넘어가다 보니 산 중턱에 눈에 덮여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선다싱은 추위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산을 넘어가자고 하고 친구는 우리도 그러다가 죽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그 친구는 그냥 서둘러 앞으로 걸어가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다싱은 혼자서

0: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은 채한발한발 비틀거리며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넘어갔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등에도 온통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을 넘고 마을을 향해 내려가다 보니 앞서 혼자 갔던 그 친구는 눈 위에 쓰러져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비틀거리며 산을 넘느라 온몸에 땀이 흐르고 몸에 온기가 돌게 되니까 썬다싱도 살고 추위에 죽어가던 등에 업힌 그 사람도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상처받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함께 짐을 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일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영적인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제와 하모니는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은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선물을 소중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중심에 세우지만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웁니다. 분노는 관계를 자르지만 온유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조급함은 사람을 포기하지만 오래 참음은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하모니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에 비유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 전체에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모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다고 합니다. 이슬은 메마른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이 받아들여지고 하모니하며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납니다. 하모니는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 상처와 갈등이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의 하모니는 아무도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언어들로 하모니를 이루어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는 형제 간의 하모니로 이어져야 됩니다. 형제가 하모니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모니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과하거나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모니는 단지 윤리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제 간의 하모니를 지키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인간의 삼엄한 통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얽힌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AM 주파수는 멀리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폭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봄부터 수신 전용 라디오, 즉 채널 고정 특수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해 8월 27일에는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1991년에는 이 라디오를 만나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만나오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인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나누어주는 라디오라는 뜻과 이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부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청자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가 북한에 들어가 자칫 발각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대안으로 자가발전식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상용으로 나온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발전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건전지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곳에서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솔라, 즉 태양광 방식을 경험한 라디오도 추가로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극동방송에서는 1987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외교포 가운데 기독의사들이나 기독단체,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풍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보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수월해져 방문객들을 통한 라디오 반입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라디오를 전달받은 북한 지하교회의 한 군부대 담당 책임자는 이런 눈물겨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온갖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아세아 극동방송위원회 사장 김장환 목사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라디오 440대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선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은 조선 인민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근 만나오 라디오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청취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USB와 SD카드 슬롯 장착, FM, AM 겸용 기능을 갖춘 라디오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역자의 간절한 편지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임전도사라는 조선족 사역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신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극동방송 청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은 지금도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곳 주민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라디오 또 도구들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고 귀를 막으려 해도 어두운 땅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고 전해지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가둘 수 있고 라디오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파를 타고 북녘 동포들의 가슴속에 심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은밀히 라디오를 켜고 영의 만나를 먹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매체들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질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 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네,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 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거는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공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형제,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네,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하고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고 하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변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개미나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죠. 그 깨어있는다는 것, 그건 뭐 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긴장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명식, 조수진 등등이 함께 부른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의 한 구절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이 이어지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늦어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에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다가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하신 곡 김인식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박종호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CTS 찬송가 앨범 중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에는 물론 그 힘든 현실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담겼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이 진실하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고 화려한 성취보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박신화 콰이어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보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리할 때는 조리법을 따라야 하고 여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새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설명서대로 따라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너무도 자주 잊거나 간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규칙과 규정,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유쾌한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 아카펠라 영어 찬송 한글원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지 등등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지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의지하길 소망하며 찬송 두 곡 연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낸다.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종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다 똑같다.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 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다. 이 기관에서 조금씩 물을 공급해 습기를 유지해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6일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주일 하루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결로 여기고 귀중히 지키라. 주일을 경건히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The Wonderful World of God, The Allen Family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찬송 세고 연예 함께 할게요. 노아의 말씀 신호등이라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전성구님의 기타 연주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혹시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지는 않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성령의 담비로 은혜와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성진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0: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된,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롱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 낸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 낸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첫 번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쥐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Spania 3장 17절 말씀. Spania 3:17.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from wherever you ar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if anyone truly sees us or understands what we carry in our hearts.
1: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또 정말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0: But today God's word speaks a beautiful truth over our lives.
1: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스파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0: What an amazing picture of God's love.
1: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0: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not only walks with us, but delights in us.
1: Amen.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0: His love is quiet, faithful, and unchanging, but and his joy over us never fades.
1: 주님의 사랑은요, 조용하지만 신실하시고 또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고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So, as we spend time together today, may we rest in the wonderful truth that we are deeply loved by God.
1: 오늘 함께 이 시간 하시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0: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Hope you'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Zephaniah 3:17.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스파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He promised to be with his people to save them and to rejoice over them with singing.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That promise is still true for us today.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No matter where we have been or what we have been through, God's love is greater than our failures.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던지 또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더 크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nd today let us rest in the joy of knowing that we are deeply loved by Him.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자고요. 아멘.

0: Hearts Today. 네,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아름다운 한 가지 진리를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이요. Even on days when we feel weak, discouraged, or unnoticed, God's love for us never, never, never changes. 우리가 연약하는 그 시간에도 또 낙심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He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He strengthens us.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And he rejoices over us with singing.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우리의 일상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Everyone,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Until we meet again, everyone, may the Lord be with you, delight in you, and surround you with his everlasting love.
1: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여러분을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길 축복합니다.
0: And let us not forget that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거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1: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이기에 거칠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길을 힘겹게 버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잠언 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이 종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당시에 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말고 자신들의 나름의 어떤 신들을 쫓아가는 삶도 종교인입니다. 또한 나는 나를 믿는다, 내가 곧 신이다 하는 사람들도 종교인입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이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150개국에 이 전도 집회를 한 분입니다. 20년 동안. 심지어는 김일성까지 만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마지막 사역을 정리할 때에 크게 후회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속에

후회를 줬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 생각을 했다.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후회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전락한 정말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것이 나의 죄고 나의 후회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적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깨어지는 45년 전에 그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처절하게 저의 목숨줄을 쥐고 저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3일을 지난 이 삶을 저는 겪어야 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또한 성령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실제적인 주인 되신 것과 그분이 내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알게 되리라,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건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내가 이해하고 아는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알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숨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십자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어떤 정보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잠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어느 한 번, 두 번, 몇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유탁하는 것이고 그분께로부터 모든 삶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의 부왕 다윗과 같지 않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엎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워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영맹스러운 어떤 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관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청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의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권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 상서 3장에서는 이 기도를 했던 이가 11장에 가서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바친 세금, 그들과의 어떤 그 MOU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의 집중력, 힘을 기르기 시작하고 많은 말을, 마피를 무기로 준비시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솔로몬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그는 주변국과의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곁에 둔 아내가 초첩이 무려 1,000명입니다. 타락했죠.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거죠.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무시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간헐적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셨어요? 솔로몬은 그걸 잃었죠. 왜요? 그 중심의 무게축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변에 국가가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징벌하고 싶었지만 내가 네 대에는 내가 네 아버지를 봐서 살려두겠다. 그러나 네 자녀에게서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분단된 겁니다. 고스란히 그 아비 세대의 잘못으로 그 자녀 세대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그러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의 아비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상황과 이 사건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악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열매가 1년 후에도 나타나지만 10년 후에, 100년 후에, 수백 년 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애언적인 선언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의 삶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우리 아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아,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지적질을 합니다. 마치 예전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문제가 된 것처럼 말을 해요.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어른들의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씨를 뿌렸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전부 다 전적으로 아이들 책임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가까이는 좀 더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위에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임재하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지 않은 모든 세대가 다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마침표를 찍게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심겨준 그 DNA는 악몽처럼 우리 아이들에게서 살아나서 그들 세대를 어지럽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그 인물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엄청난 파괴력이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속,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은 오늘은 이 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힘써 알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을 육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채널이 살아있어야 돼. 성령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과 조인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 자든 찬양대에 서게 앉아있든 해중석에 있든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그죠? 악기를 하든 목소리를 내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중석에 있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내 영이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엔 그게 살아있었고 그 안에 너무너무 공감대 속에서 감동이 넘쳐나는데 지금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혹시 대화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말씀을 여기에 가르쳐줄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유명인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그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와 이런 점에서 야 예전에 책 속에서 몰랐던 이분을 내가 오늘 알게 됐다.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면 남편 여러분이 아내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아내 다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느 특정 시간에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한 자리여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적인 소양을 키우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해지려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모든 애정이 들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어있는 찬양을 했다? 그런 음악을 연주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에 대한 관심, 정말 그게 있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자기는 하나님 다 안대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면 고작 성경 얘기를 해요. 그분을 만난 사건, 관계, 경험한 간증이 없어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비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베드로 또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많은 캐릭터를 만나게 되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캐릭터의 그 캐릭터 속에, 바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바울이고 바울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말이 나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그 변화의 중심에 베드로, 옛날에 그 베드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동의시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떠난 삶을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해도 거의 관심이 없어. 오직 그분 한 분 앞에 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제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들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 사람들의 표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부족한 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배우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너를 낮춰라. 겸손하라. 그리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듣거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아는 게 많을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옳게 사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것에 익숙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하고 정의롭고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위에 있고 선생님을 할 수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성전을 가졌고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알아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게 알려주십시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리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게 경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 칭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죄수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없다. 나는 죄 중에 계수다. 나는 살인자의 폭행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삭둥이다. 내게는 치명적인 사탄의 가시가 있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세 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다. 첫째, 네가 그마저도 없으면 너는 교만해진다. 두 번째, 네가 약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도 그분의 단 한마디 말씀을 더 존중합니다. 힘들어도 죽게 생겼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복종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죽을 것 같으니까.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큰 재산을 일으켜서 돌아와요. 근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가 20년 동안 일으키는 그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한테 보냅니다.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실패했죠. 혼자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다 떠났습니다. 자기 식솔도 떠났습니다. 혼자 약복강나를 더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직접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떠났었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유골이 됐어요. 고관절입니다. 절뚝발이가 됐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도망을 치려고 아참에 튀려고 했는데 튈 수가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더 절망해 줬습니다. 나라!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그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 네가 이제 다 꺾어지고 네가 이제 다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시간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정보,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권력자가 필요하면 권력자에 쫓아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0: 그러면 돈 많은 사람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또 특히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기의 노하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서 절대로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법률가가 법을 전공을 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요. 대법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정확히 올바른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그거 만들어도 돼요? 내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고 내 편이라면 내 동지라고 해서 이 사람을 봐줘야 돼. 특히 변호사들. 돈 받으면 돈 받은 값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분명히 보기에는 유죄인데 이 사람을 무죄로 판결이 떨어지게 하면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형량을 가볍게 해줘도 대단한 변호사예요. 기준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식으로 묵혀한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짓밟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의 지혜를 남용하고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된 권세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힘없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취하시면 세상에 그를 능갈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예수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 예수 외에 내가 자랑할 자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은 오늘 진심으로 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가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량강도에서 온 조영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닌 굴곡이 있습니다. 제 많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비와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남북 통일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남북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남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살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되었고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군악군 사랑에 감사하며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내 고향 땅까지 울려 퍼지길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가끔 독일에 살고 있는 사촌 오빠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오빠도 물론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어느 날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메뉴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네, 저희 고모는 비교적 일찍 홀로 되셔서 4남매를 데리고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오빠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저는 그 말에 무척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셨는지 잘 알기에 이 작고 작은 감사의 제목이 제게도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삶에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은 은혜 들려드릴게요.

네, 테너 구균종의 목소리로 은혜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더우면 뭔가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꼭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이 무더위에 어디서 무엇하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실 분들도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는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593님, 날씨가 올 들어 가장 덥네요. 우리보다 더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4560님, 이 더위에 주차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외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에벤에셀 하나님.

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을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6님, 성경 필사합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시며 이 여름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571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언니와 형부가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가족 간에 이렇게 함께 모일수록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7278님, 이 곡 꼭 듣길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찬양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소원.

네, 온 세상 주가 다스리시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경미 사모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꼭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길승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자화상 세 번째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세 번째 시간 한 글자 제목은 복이에요. 복.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복을 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그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원역사를 지나서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까지 쭉 다 모든 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 생명력을 지니고 불어나는 상황, 이거를 묘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복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복은 무엇이냐? 복은 계속 낳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창세기 성경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복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계속 낳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본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본래 의미는 씨앗이 나 자체를 키우고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나를 넘어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나를 넘어서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낳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신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이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여기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사레가 어떻게 사라로 바뀌었는데 이 사라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브람 이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의 의미였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개인적인 존귀함 이 이름도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 개인적인 존귀함이 공적인 범위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실까요?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에서 만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공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례라는 이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사례라는 이름 속에 소유격이 하나 들어있는데 나의라는 그런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빠지면서 한 집안의 안주인에서 모든 이의 어머니로 그 지위하고 영적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인간들이 공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게 저의 번역입니다. 신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복만이와 복순이가 된 거예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성경이 저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돼요.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겁니까? 내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가족의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고 배웠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의 부르심은 곧 나의 부르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 없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있어서 행복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너무 좋아서 함박웃음을 짓고 환호성을 터뜨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탁 나타나는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머 너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급적적하면서 자기 일터로 흩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이 되고 있는가? 이건 너무 단순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 되게 좋아하고 언젠가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어린 왕자 읽는 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저렇게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한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나름 가장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탁 열릴 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왜 거실엔 아무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왜 불은 꺼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렇게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삶으로 나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선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통 나로 가득해서 사실 누군가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해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게 맞죠.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또 그러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또 누가 한두 분 드시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예.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여기서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거의 100% 성취될 예언인데요. 여러분 분명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걱정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사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목소리를 흔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지쳐가지고 힘 좀 받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실 나한테는 지금 다른 것보다 내 위로가 제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옛날 분이셔가지고 너무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나한테 이런 나한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말 아니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나도 박복한데 내 복이나 좀 챙겨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두 번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일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일단 하나님 마음을 알겠고요. 나름 멋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네요. 내가 아무튼 짜증은 좀 자제할게요. 다만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평화로워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조금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에게 좀 멋있게 갈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풍성히 좀 내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시는 것들 잘 채우고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그것들 좀 잘 주변에 골고루 나누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좀 채워주십시오. 자, 기대하시고 좀 채워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많은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들은 얘기들을 기반해서 말씀드려본 건데 어쩌면 저도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흔치 않아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그릇과 이웃의 그릇, 나의 그릇과 너의 그릇을 동시에 채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나의 페이지와 너의 페이지가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지도 않고 우선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너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일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윤리입니다. 여기서 네 자신같이라는 표현은 순서나 조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호흡이면서 동시적인 사건임을 뜻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웃의 굶주림을 내 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론적인 동일시를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에 스며드는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번거로워요. 일단 나부터 충분히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경향성을 스스로 거스르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부르심의 본질,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이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은 나의 페이지를 먼저 채우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너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렇게 다른 페이지로의 흘러 넘치는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먼저 부어지는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같은 페이지에 동시에 채워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는 나의 페이지가 과연 넘치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의 페이지가 결코 넘치도록 채워지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다른 페이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면 부가 넘쳐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이론은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되게 했더니 부자들이 그 부가 넘치지 않도록 자기들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확장 공사를 하더라. 인간이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너가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요.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불려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 있고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보편적인 추구의 삶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우리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욕망껏 살아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럴듯한 외피를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구분형 물그릇이고요. 하나는 연결형 물그릇입니다. 물을 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왼쪽 그릇을 보시면 왼쪽이 다 차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릇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아래쪽을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트여놨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동시에 차오르게 됩니다.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주신 걸까요? 오른쪽 그릇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왼쪽 그릇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채워진 후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나의 페이지와 이웃의 페이지를 동시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터주신 그 아래쪽 공간을 그림에선 제가 터놨지만 실은 하나님이 터놓으신 건데 이거를 막아요. 그리고 나만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내 쪽 먼저 다 채우고 넘길게요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누군가는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그릇을 넓혀요. 나의 공간과 이웃의 공간이 우리가 받은 복으로 동시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할 사람처럼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창고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주변에 두신 나의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돈의 개념, 황금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눌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복을 주셔야 나누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복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복이라고 이미지화시킨 그런 번쩍이는 것들 뿐일까? 성경의 관점에 서게 되면

0: 면 그것은 내가 가진 사랑과 연결된 모든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눌 만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알턴 마음, 서툰 위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이런 것들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도, 그 얼굴 때문에 누군가가 잠시 마음이 시원해졌다면, 그것이 그 나눔의 결과라면 그 작은 일들이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것을 한번 세어 보시죠. 나눌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는 자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이런 복의 확장성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복을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었고 또 그들은 책망을 받아서 흩어지는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한 가족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른 피부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 말하는 구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그 삶의 태도를 지닌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인지 살폈습니다. 내가 그려온 복의 모양은 어떤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복이 되는 삶을 또 새롭게 그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을 살폈는데요. 나를 타인과 동일시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를 타인과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예수님인가요? 예. 예수님은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를 동일시해라.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짜증이 나더라도. 말씀하신 걸 어떡합니까? 힘이 든 거 알겠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나를 같게 생각해라, 동일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길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김혜숙과 함께하는 내용원의 찬양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는 것이요, 미련한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님

내 말씀 잠언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귀한 시간 돼서 병상에서 또는 암으로 고통받는 자, 치유하시며 청년들이 일어나며 경제가 회복되고 보험사에 잘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할게요. 첫 곡은 서울 챔버싱어즈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국립합창단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을 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 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마게도니아 왕국 출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말했대요. 그 다음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험담과 정죄하는 일은 목소리가 커지는 저희들입니다. 칭찬하는 일에는 왠지 작아지죠.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1절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찬양 올립니다. 조수아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시와 그림의 임재 두 곡 올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김종석 시인의 시 한 수 올려봅니다. 제목 여름밤의 광란.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면 고목은 젊은 날 생각할 틈 없이 옆으로 누워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 옆으로 누워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 분노처럼 검은 구름 통째 찢기고 텅 빈 모래사장에 나는 마음을 낮추고 싶어 한다. 잔잔한 파도 기다리며 취한 몸부림 비바람 되어 태풍 되어 광풍처럼 달려가 보고 싶은 모래사장의 꿈. 태양은 어느 곳을 비추고 있는지 아쉬운 소리만 가득하다. 얼마쯤 기다리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을까? 얼마쯤 기다리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을까? 봄과 가을 사이 꽉 죄어 있어 여름밤 그 꿈은 나의 마음이었네. 김종석.

의심과 헛된 꿈 때문에 참 평안이 깨어집니다. 방황하며 헤매었던 일들을 인생길에서 하나님 만나볼 수 있다는 축복 있음을 고백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끝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김대환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한 세 명의 남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인류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이 이들 셋에게는 진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겠다고 결심을 하려면 과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시험과 공포에 대처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인생의 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셋 중에

0: 가장 나이가 많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드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너희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 셋이 나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니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줄 알아라.
2: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충심으로 폐하를 섬겨왔으며 앞으로도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법에 복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1: 진정 그렇게 나오겠다는 말이냐? 원한다면 너희의 신을 따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 명령에는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한다.
2: 폐하, 다른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즉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1: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다. 나의 통치가 그 무엇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야.
2: 저희는 이미 결심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1: 용광로를 평소보다 일곱 배 뜨겁게 달구어라! 타고남은 죄 속에서 작은 뼈조각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라!
2: 바벨론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저희 고향 유다는 손쉽게 함락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귀족과 학자들을 전부 죽이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현명하게도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저는 별도로 선발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왕의 손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뻗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상상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시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풍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3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은 거대한 주춧돌 위에 올려졌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두라 평원은 넓고 평평하여 이 괴물을 세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왕이 자신의 지배력을 뽐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메삭! 메삭! 와서 여기 좀 보게.
3: 아니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평안히 있기를. 이것은 정말 사람들로 넘쳐나는구만. 사드락, 정말 자네 맞는가? 이게 얼마만인가?
2: 반갑네, 메삭. 이렇게 다시 보다니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군. 자, 어서 이리 오게. 우리 집으로 가서 회포를 푸세. 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3: 아, 아멘.

0: 자네는 언제 도착했나?
1: 이틀 전에 왔네. 사드락이 궁전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주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세.
0: 궁전이라니? 자네 궁전에서 살고 있나?
2: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두라의 통치자가 사냥용 숙소로 쓰던 곳이네. 온갖 동물의 두개골과 가죽으로 가득한 아주 괴상한 곳이지. 자, 따라오게. 어서 여기서 나가세. 메삭과 아벤누고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치 제 마음에 햇빛이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장난치며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평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상의 제막식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행정관, 통치자, 참사관, 재무장관, 판사, 장관 등 전국의 모든 관료들이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가끔은 건설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3: 여보, 저녁 준비가 끝났어요.
2: 나의 친구들, 메삭과 아벤누고. 자, 와서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세. 이것은 특별한 안식일 식사가 될 것이네.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일 말이지. 진아는 다음 주 첫째 날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안전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내가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더라도 날 이해해주게. 식구들이 떠날 때 잠시만 나 혼자 있도록 해주게. 자, 그럼 심각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진아가 우리 조상들의 안식일 기도를 열심히 배웠거든. 자, 그럼 친구들, 기도를 적어서 나에게 주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길 바라네.
3: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계명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며 안식일에 불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1: 아멘.
3: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포도주 또한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1: 아멘.
3: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며 여섯째 날 계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으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주의 왕, 주 하나님, 땅에서 빵을 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씨나, 내가 일러준 거 모두 기억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1: 제발 적당히 해요, 여보. 당신 얘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북쪽 국경으로 간 다음 동쪽으로 가라. 큰 도시에 정착해서 유대민족을 찾아라.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동해라. 계속할까요?
0: 난 그저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아, 그럼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이 될 테니 말이요.
1: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함께할 날이 오겠죠.
0: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었으나 그저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서 가족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 아들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입맞춤을 해야 하다니, 아이들은 이 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0: 세상의 악을 알기에는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혼란스러움, 그리고 신하의 비통함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제가 강제로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와야 했던 일은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오늘 밤에는 초승달이 뜰 걸세. 내일 평야로 나가세. 그 자네들 둘과 보낸 시간은 나의 두려움을 잠재워줬고 내게 용기를 줬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 것이 명확한데도 우리 사이의 유대가 더 공고해진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야.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하나씩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하고픈 생각이 더 간절해질 걸세.
1: 저 나무 그늘에 있는 물가로 가지.
0: 내가 먼저 시작하지. 우리는 사실 노예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지.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에게 특별한 처우를 받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있었네.
2: 그래,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지.
0: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도와주고 계시네. 우리는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의 직원으로 채용됐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과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
2: 태양 아래 빛나는 그 괴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0: 그 주춧대에 쓰인 벽돌의 수만 하더라도 일꾼들 100명의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라네. 거기에 사용된 금이라면 이 도시를 몇 년간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리고 신상을 지키는 데 쓰는 경비 비용도 어마어마하네. 모두 낭비가 아닐 수 없지.
1: 다윗 왕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2: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0: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1: 아멘.
0: 고맙네, 형제들이여. 다윗 왕의 말씀으로 안심을 얻었으니 이제 악에 맞서도록 하세. 놀라지 말게. 저런 번개는 이맘때쯤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네.
3: 나무에 불이 붙었어. 들판에 옮겨 붙을 거야.
0: 서둘러 불길을 멈춰야 하네.
4: 옷을 벗어서 불꽃 좀 막아.
0: 불이 꺼졌네. 재빨리 움직여줘서 고맙네. 곡식이 전부 타버릴 뻔했어.
4: 여기야, 여기. 사드락, 아벤누고, 이리 와보게.
2: 무슨 일인가? 뭘 발견하기라도 했나?
4: 이 토끼를 잘 보게. 죽기는 했지만 불에는 별로 타지 않았네. 어찌 된 거라고 생각하는가?
0: 놀라서 심장이 멈췄나? 아니면 폐 속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나?
2: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닌가 하네. 우리가 고통 없이 빨리 죽을 거라는 뜻이지.
0: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맑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0: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시험이나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아직 이름도 없는 신의 개막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명예롭게 고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월함이나 자만심이 아닌 우리가 열렬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1: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처음 나올 것이다.
2: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몇 사람이 좀 전에 일어난 일을 폐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하께서 바벨론 지역에 일을 맡기신 유대인 몇 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입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3: 그 녀석들을 당장 끌고 와라.
0: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서로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용광로를 평소에 7배로 뜨겁게 달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힐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반항하지 않았고 꿋꿋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저놈들의 손을 묶어라. 한 놈의 경비병 하나씩을 붙여서 죽음으로 안내 주어라.
5: 경비병 때문에 죽었어. 왜 이렇게 너무 뜨거웠나봐.
6: 아멘코,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네.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네. 우리 지금 죽은 건가?
7: 난 이해가 안 되네. 우린 죽었어야 하는데.
8: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7: 당신은?
8: 신성하고 신성하신 분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런 해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3: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었느냐?
2: 맞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저기를 보아라.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마치 불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사람은 신이거나

0: 신이 보낸 사자가 분명하다. 사자라, 메사, 아벤누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라.
1: 세상에, 아이고, 내눈을 믿을 수가 없고.
2: 어, 기적이야.
1: 아니, 머리 살아나도 타지 않았잖아.
3: 냄새조차 안 나.
1: 그러니까. 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봐.
4: 왕이세요,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분부대로 했습니다.
5: 모두 조용히 해라. 폐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0: 잘 들어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믿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 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내던졌다. 네,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큰 기적은 본 적이 없느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오늘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벌할 것이다. 또한 그자의 집을 태워서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0: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널리 퍼뜨릴 방도까지 준비하신 것 같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모든 곳에 퍼질 것세.
1: 그렇네. 우리 자리를 노리는 자들도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지.
2: 우리는 오늘 죽는 것 아니었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 게다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했으니.
0: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1: 그래,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구만.
3: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큰 시험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재산이나 건강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신성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양궁 시합에서 선수는 바람이 불어 방해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 시위를 당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관역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히고도 찬양했던 바울사도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나보시죠. 박수연의 대금연주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박수현의 대금 연주, Amazing Grace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민지숙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들려드립니다.

민지숙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주께서 왕이시라, 마음 굳게 기다리라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3집 앨범 수록곡 주께서 왕이시라 그리고 마음 곧게 기다리라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오경희의 찬양,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황세희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보내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의 찬양, 새언약의 일꾼, 그리고 황세희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공연실황이고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의 선율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락을 얹은 이유한의 해금, 그리고 이주한의 노래로 주의 은혜라와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진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민경설 목사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 극동방송하고 한 30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예부 바쁜 일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0: 목사님은 극동방송의 직원들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해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영원한 현역이시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0: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전파에 은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1: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데까지는 대가 없는 거죠.
0: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도 동력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번에도 다음 주에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1: 전도 동력 세미나는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47회 목사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를 8월 10일부터 13일 동안
0: 네.
1: 소망수양관에서

0: 치료를 합니다.
1: 네. 예전에 네 차례 하다가 지금 이제 두 차례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0: 예.
1: 함께 하신 연인원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0: 예, 뭐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겠는데 지금 우리 직원한테 들었을 때는 25만 명에서 30만. 우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네, 한국 교회에 뿌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0: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주어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1: 네.
0: 여기까지 왔습니다.
1: 네, 목사님 전도 동역 세미나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국 교회도 전도 열기가 되게 뜨거웠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시죠?
0: 대단하죠.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1: 네.
0: 그때는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흥의 열기가 많이 사라지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게 됐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좀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전도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하는 세미나는 거의 없습니다.
1: 네.
0: 되지를 않아요.
1: 네.
0: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전도 동역 세미나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좀 식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0: 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추 역할을 하고 우리 근대와 또 현대화에 저는 결정적인 축복의 뿌리를 준 게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보거든요.
1: 아멘.
0: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어려운 것이 안타깝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역이 옮겼을 뿐 아프리카나 남미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한 60개국을 다니면서
1: 네.
0: 다 세미나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주요 국가에 가서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1: 아멘.
0: 그건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1: 네, 땅끝까지 복음이 예. 전파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0: 예.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그 시절 저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그 성도님들을 인터뷰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전도일기가 뜨거웠는지 아기 엄마들도 아기를 업고 성경 공부, 전도 공부에 참석한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서 아기를 업고 전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0: 아, 그러면요. 그 열기가 없었다면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가 없을 것이고.
1: 아멘.
0: 저는 누가 뭐래도 그 한국교회 열정이, 부흥이 한국 사회도 변화시켰고 경제 부흥 축복. 우리가 지금 뭐 현대화 또 AI 시대 선진국 판열에 들어간 결정적인 초석은 한국계 부흥에 있다.
1: 아멘.
0: 그런 면에서 극동방송의 역할도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 네, 극동방송의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깨닫고 있거든요.
0: 아, 예.
1: 한국교회, 한국성도, 극동방송 정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아, 예, 그럼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1: 아멘.
0: 극동방송은 일취월장 발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1: 아멘.
0: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도 기도하고요.
1: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영혼전도사역 전도동력세미나를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 거기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0: 전도동력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변했고 또 우리 교회도 변했고
1: 네.
0: 한국교회도 변했고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더 넓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복음이 어떤 문자적이나 교주적으로 전파될 때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1: 아멘.
0: 실질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뀔 때 우리 한국 교회 부흥

0: 계속 유지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 아멘.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또 급박한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그거는 어둠에 속은 겁니다. 네.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오해가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어떤 무슨 뭐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해 나타날 때 내 신앙이 유지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1: 아멘.
0: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전파되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매체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1: 네.
0: 그 가운데도.
1: 네.
0: 그것이 정말 실증되고 그러니까 전도동력 세미나가 35년이라는 기간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이끌리고 모이는 겁니다.
1: 네.
0: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겠어요?
1: 맞습니다. 네. 내 능력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듯해서 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돼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만 간직한다는 것은
0: 그건
1: 예, 석탄을 밖에 빼놓으면 금방 식듯이
0: 아, 당연하죠.
1: 믿음의 열정도 식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0: 아유,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 아멘.
0: 내가 나가서 전해야만, 전기가 흘러야만 발전소에서 전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는데 주님이 발전소라면 거기서 어떻게 전원이 오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다는 건 무슨 사명도 아니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이 흘러오는데 그걸 내보내야 샘물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내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썩어버리죠.
1: 맞습니다. 고인 물은 뭐 썩게 돼 있죠.
0: 아, 그럼요.
1: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믿음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불타는 분들도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좀 침체돼 있어서 잘 믿는지 모르겠다, 좀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하셔야 되겠네요.
0: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왜 이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느냐, 35년 동안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전도동력 세미나를 몇 가지로 하면 가장 강력한 세미나인 동시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1: 아멘.
0: 우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성비 있게 섬기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광진교회가 이걸 협력 안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전국의 고정 팬들이 있고 그들이 와서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지만 젊은 분들을 이끌고 와서 네. 새롭게 도전받고 이러죠.
1: 한 번만 딱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죠.
0: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28년, 30년 이렇게 참석한 사람도 있으니까.
1: 네.
0: 계속.
1: 할렐루야.
0: 이게 고정 팬이라고 하는 팬이고 그 멤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다 중역이에요.
1: 네.
0: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고
1: 네.
0: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복을 받고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미나 일정하고 내용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0: 네. 8월 12일부터 12일까지
1: 2박 3일
0: 동안 2박 3일 곤지암에 있는 양 소망수양관에서
1: 네.
0: 합니다.
1: 광진교회로 연락하셔서
0: 미래목회연구원인데 광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1: 네.
0: 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인데 광진교회로 걸어도 연락이 다 됩니다.
1: 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누구든지 참석하면 네. 거의 운명이 바뀝니다.
1: 할렐루야.
0: 그 사람의 10년 이상 신앙이 뜁니다.
1: 네.
0: 확신합니다.
1: 35년간을 해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 그럼요. 아,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그걸 뭘 더하고 덜하고 이건 어느 한국 교단 전 교단에서 다 이건 통하는 얘기예요.
1: 네.
0: 저는 통합층 목사지만 어느 교단에 편중되어

0: 않습니다. 네.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울려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 초교파적으로 35년간을 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해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1: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대한민국이 요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위기예요.
0: 예.
1: 목사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위기는 가정의 위기나 네. 사업의 위기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1: 네.
0: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늘 주님께 붙잡힘 당하는 그게 전도동력 세미나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살았거든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슬로건입니다.
1: 네. 지난번에 저희 그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서 동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한민국이 요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뭐 K-콘텐츠도 지금 막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정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아서 저희가 근근히 신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얘기하다가 비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뛴 것밖에 없다라는
0: 그렇죠.
1: 결론을 내렸거든요.
0: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1: 네, 그렇지 않고는 인구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했던 그 환경에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세상이 잃어버리게 하고
1: 네.
0: 또 묻히게 하고 교회를 자꾸만 제약시키는 조건들이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1: 네.
0: 저는 그거와 정말 정면으로 지금까지 도전하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정면으로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사명.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아멘.
0: 그런 사명으로 하시면 절대로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이렇게 35년 동안 또 성역 42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에 감사 제목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0: 네. 한 말씀 한다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복음을 해서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러 있어요.
1: 아,
0: 영적으로.
1: 네.
0: 지금 뭐 시간이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을 눈뜨게 되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섬기고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도 될까요?
1: 네.
0: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 아멘.
0: 저는 이 말씀이 제 슬로건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흠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건강도 주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0: 어, 그건 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내 속에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1: 아멘.
0: 그런 사람들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왔던 것입니다.
1: 네. 그 말씀에 저도 참 숙연해지네요. 목사님. 목사님 달려갈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 주실 겁니다.
0: 저는 극동방송 73년도에 빌리그람 집회 회장님이시죠. 지금은요.
1: 김장한 목사님.
0: 김장한 목사님. 네. 그때도 저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어서 참석했던 거
1: 네.
0: 여의도에서. 100만 명.
1: 와.
0: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무후무가 그렇게 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모임이 됐든. 그런 때 은혜 받았던 그런 세대가 저희 세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그 사명 받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한국교회 또 특동방송도 모든 총사자분들이 사장님이야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선배들의 열정과 뜨거움을 잘 계승받아서 또 후배들이 잘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함께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예. 제가 지난 19일 날 사도행전을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강의한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다섯 권을 완간한 출판 기념회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동력 실전 교과서 같은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살아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질 수 있지만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1: 아멘.
0: 이 세미나에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복음의 역군들, 외국에서까지도 참석하는 이 세미나에 여러분도 오셔서 참여하면 새로운 세계 영적인 발전이 일어날 거고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전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이 참여하셔서 그 큰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0: 2625-0761 할 겁니다. 광진교회로 걸으면 다 합니다.
1: 건강하신 가운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일 계속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한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광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민경설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떠오르는데요. 성경학교 교가를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고 철로역정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저녁 집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로역정 훈련을 왜 하는지 불만도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겹더라도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여러분에게 화이팅 외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Way Home이 부른 어린이 찬양 메들리예요.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네, 함께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했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철로역정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판을 받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도깨비와 사탄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만 반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머릿속에 다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다짐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저에게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겠죠? 윌러브가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GS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희수일의 김동욱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채, 그리고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 다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러면 이렇지 저러면 저렇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을 의지해서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엘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칼맨의 찬양이었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폴 발로시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세 곡을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단순히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타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액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비선에 춤 있는 사람 일어나, 김도연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윤진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노아의 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방주를 만든다는 그 노아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었죠. 십수년 동안 망치를 두드리고 방주를 완성했죠. 결국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겠네요.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죠. 토미 워커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포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장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시베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벌 사 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워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에 함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 첼로 찬양이었습니다.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겨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gentleness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왜 그 옆에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원 플러스 원이 되었을 때 혜택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원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포힘의 만유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즈윌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과 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차차한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무칸에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꼽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 땅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네, 개성 개풍군 묵숭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자한테 올려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의 소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 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뽑아다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를 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 군관이 여기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호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저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

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예,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렇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열이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줘. 그다음부터 남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와.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그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빨갱이였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때 소리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냐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지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조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왔다가 데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하는데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너울던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의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16 한정 예비탄단 2개 권총 한정 예비탄단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즘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2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기계가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 그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기엔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0: 개가 저를 따라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도잡에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단.
2: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

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 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지 역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SSD,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등 비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천 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온열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을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 구조 체계나 치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제작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련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0: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고 그랬어. 모학성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이 은총 입어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훈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를 듣는 시간 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정착 3년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주말이야 당연히 교회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1: 네.
0: 은혜도 받고
1: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0: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두 살, 네 살 잡히는 딸 두 명에
1: 네.
0: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1: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0: 아, 그러니까
1: 맞나요?
0: 당시에 설명을 못 드린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1: 아.
0: 여기 한국에서 그 교육 기간인 하나원에서
1: 네.
0: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1: 어머.
0: 첫째 아기를.
1: 네.
0: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1: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0: 하나원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 가지고 거의
1: 세상에.
0: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1: 네.
0: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1: 네.
0: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 아~
0: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그 장난기 좀 심하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력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1: 네.
0: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북한 갈 일이 생겼어. 그럼 이력시하고 와이프는 북한 사람이야. 그런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1: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 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 시험 보고 하겠네요.
0: 네.
1: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민 분들이 여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었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서울 친구들이네요.
0: 그렇죠. 뭐 얘들은
1: 서울이네요.
0: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0: 네.
1: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1: 네.
0: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1: 네.
0: 또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치똥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0: 나 뭐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1: 네.
0: 지금 어린 아기들 두 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네. 사랑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네. 뭐 지인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네.
1: 사실
0: 감사하죠.
1: 네.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0: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1: 네. 아이가 얼마나 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0: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뭐 네. 지금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네. 먹고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복이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 주택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0: 예.
1: 도로 변에도 해놓고
0: 네.
1: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1: 예.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네. 이걸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1: 근데
0: 아무쪼록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1: 예.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예.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거기.
0: 네,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1: 네, 가꾸고 네. 막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아무쪼록 제가 지금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1: 세상에.
0: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냥. 네.
1: 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것들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1: 네.
0: 애가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축에 먹이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의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북한엔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1: 네.
0: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1: 그러니까 의무처럼.
0: 의무처럼 네. 맞죠.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온 건 전혀 아닌데
1: 네.
0: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 육아 수당 부모님들이 애를 육아하는 육아 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0: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네.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1: 아,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지급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 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네. 다섯도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네, 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1: 네. 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두 명이면 다자녀.
0: 네.
1: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0: 네.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이런 네.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 잘 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네.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1: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억경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0: 네.
1: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험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주 하나님을 믿는 그일 뿐인 줄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 한탄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우리 주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는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 그 여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번씩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남한 정착 10여 년차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1: 네,
0: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0: 들쭉하면은 들쭉술이 북한에서 참
1: 맞아요.
0: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유명하죠.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0: 외국에서 다 사들어오잖아요, 그게.
1: 네.
0: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1: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보시겠어요?
0: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1: 네.
0: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1: 아. 공원까지 나가요?
0: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둘죽 따면서 계속 그 둘죽을 먹어가지고
1: 세상에.
0: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안물감들해가지고 네.
1: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0: 맞습니다. 그렇죠.
1: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0: 예,
1: 작용을 해서 더 건강하다라고도
0: 예.
1: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0: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네.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 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말 못 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1: 네.
0: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둘죽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에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1: 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0: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1: 네.
0: 냉동한 걸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말은 북한의 국사발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 가지고 막 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한에다가 한 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 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얼어요. 같이 동시에 같이 얼어가지고 아,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네.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1: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0: 그러니까 냉동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1: 네.
0: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1: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0: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1: 맞네요.
0: 이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 꿀 같은 그런 이제
1: 네.
0: 그런 이제 그 끈기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몇 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1: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네. 제철이잖아요.
0: 네.
1: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0: 가을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0: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네.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0: 최근에 중국이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네.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 귤, 그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이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 네.
0: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네. 토마토.
0: 네.
1: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네. 뭐 다양하죠.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0: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1: 네.
0: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1: 와.
0: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네.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신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1: 여기서는 네.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0: 그렇죠.
1: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0: 네.
1: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따져도
0: 네.
1: 뭐 1시간이면
0: 네.
1: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 돈 내 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게 한 달에 6천 불 소리가 옛날 그때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1: 네.
0: 한 달에 6천 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한 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볼 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1: 네.
0: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1: 네.
0: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1: 네.
0: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1: 아멘.
0: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 와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예, 찾아봤습니다.
1: 참 새콤달콤 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0: 네.
1: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0: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1: 네.
0: 김 대표의 내돈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함께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1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역서의 기원 전 기원 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나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인 마리아라는 유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동행하신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과 대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김씨 그분들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그분들에 대한 지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바위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칠골의 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강반석도 그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고 다스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가 열린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0: 8월 1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91장, 새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통합찬송가 391장, 새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인교회 목승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며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합니다. 내가 잊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삶이 참으로 힘들지라도 그때 주님은 오늘 나를 업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부터 나는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으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웃이 소유하고 있던 들짐승들까지도 돌보아 주는 것으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 못하는 짐승들 혹은 물건들은 발견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다른 이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진짜 사실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첫째, 못본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형제의 소나 양을 발견하고는 아, 이건 어느 집 소인데 어느 집 양인데 싶으면 끌고 가야 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라 하십니다. 내가 슬쩍 도축하여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집 외양간이나 우리에 넣어버리면 구별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때에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섬세하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잘 돌보거나 보관 후에 돌려주라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돌려주거나 주인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잘 돌보아 준후 가능할 때는 반드시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가나안을 하나님이 직접 목자 되어 주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죠. 5절부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상한 혼합주의적 태도를 경계하게 하십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든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새의 보금자리에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못 잡게 하는 태도,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셨고, 여자도 남자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신 거죠. 사실 지금 나열한 이 내용들은 그리 종교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경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혼합주의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죠. 비유하자면 아내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다른 여성과도 교제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큰 모욕이 되죠. 아내의 인생에 큰 타격과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조금 전 나열했던 일상의 태도들을 통해서 혼합주의는 철저히 배격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에서 아주 좋아하는 한 구절을 교훈해 주십니다. 정말 섬세한 배려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지었습니다.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가족이 대화하거나 그 자리에서 손님을 대접하기도 했죠.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붕은 자칫 떨어

0: 사지기 쉬운 공간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집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위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남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게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 집, 내 교회 등내 영역 안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집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보기에 짓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집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 그 집을 방문할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갈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는 어디서든지 자신을 성도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죠. 오직 마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는 자세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연변 과기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단 한마디의 복음도 먼저 제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복음화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중국의 아버지, 중국의 교수님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방학 중에도 나와서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가정생활 역시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교수님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시작해 복음을 전하셨고 그 학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태도는 반드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드러내놓고 예배도 못 드리는 입장이니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궁금하게 여기고 우리 전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힘을 얻는 통로지요. 매일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매일 베푸시는 동행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들의 아픔, 손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대로 닮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가족들, 이웃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성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귀찮고 게으른 마음에 빠져 이웃들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하게, 순전하게 내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86장, 새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통합 찬송가 486장, 새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의 길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를 모르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종살이입니까? 돈의 종이었습니까? 음란과 중독의 종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종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 다른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1000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둘째, 구원의 은혜로 안식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안식이 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함께 쉬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함께 쉼을 누리지요. 16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만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해당합니다. 18절의 간음 역시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되지요. 19절의 도둑질, 20절의 거짓 증거는 특히 우리가 비방과 아첨, 이해타산으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의 아내부터 언급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탐내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겉모습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변 사람도 쉬게 합니까? 내 마음속 미움과 음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남편의 소천 후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더욱 커졌지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앓던 남편이 이삿날에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거예요.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저예요?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할 수 없었지요. 문득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받은 게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기술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5절에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어왔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식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 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저를 인도해 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희

0: 죄와 부족함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돈과 성공을, 인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사실 명품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지만 여유가 주어지면 명품을 사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명품은 자신이 명품인지 모릅니다. 명망 있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용자로부터 명품이라고 불려지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빚어질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도공의 손끝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날마다 창조주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다듬어져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국립합창단입니다.

0: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나침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사상을 타파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 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증,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 등,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 즉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외면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답을 찾아 허송세월하지 말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인내하신 구세주여, 테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장을 본문으로 666을 사는 지혜, 대적의 한계를 아는 성경적 분별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 안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일 행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 드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로 심령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아마 주의 깊게 읽으셨을 겁니다. 숫자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들어보셨죠? 666. 666.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시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666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주 여러 곳에서 이 666이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 보니까 어떤 문학 작품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만화와 또 게임에도 이 666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666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 스쳐가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666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서늘해지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또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 떠오르기도 하겠죠. 신문 기사에서 봤거나 아니면 뭐 휴게소 요즘 예전에는 화장실 스티커로도 이 666이 많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666인데 손에 칩을 심는 이야기, 뭐 바코드 이야기, 신분증, 백신, 인터넷만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번에야말로 666이 나타났다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666의 이야기를 무서우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니까 아예 안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 666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13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그것은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리고 그 지혜를 초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셨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서 그 666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 666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아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도 지혜가 되는지 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66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어디 인터넷에서나 또 떠도는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귀를 기울여 그 진리를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지혜가 있고요. 그곳에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666,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바라는 힘이 아니면 그 숫자가 가리키는 존재나 능력이 언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언제 일어나냐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의 삶

네, 중요한 일이라도 지금 내 삶에 그 일이 현재 일어나는지 미래의 일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그러함으로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어버라 이 666의 사건, 이건 짐승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이미 분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이날 때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3중 재앙이 시작됩니다. 3중 재앙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일곱 인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역사상 앞으로 일어날 순차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심판의 시대에 또는 어느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 666이 앞으로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일어날 일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666을 헤아리는 지혜에 매우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이미 본 것과 같이 기노트를 보시면 일곱인 심판, 그 일곱인 심판 때네 번째 일은요, 이 세상에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강력한 전투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우리가 헤아려 보기에 인류 역사상 1,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보시니까요, 우리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6장 9절의 말씀인데, 6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6장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에게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하늘을 여시고 그 보좌 가운데서 들리시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순교자들처럼 죽음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다섯째 인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시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 인,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을 보면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은 찢어지고 섬들과 땅들은 격동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해가 검어지는 사건, 피가 달이 피처럼 되는 사건, 하늘의 별들이 마치 태풍의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지는 그 사건, 이 천지 격동의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상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다섯째 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8장부터 보았던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의 시대, 666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짐승의 시대를 장차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666을 헤아리는 지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666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이것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현혹되면 우리 동화는 우리의 그 삶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 양치기 소년 동화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늘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늑대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야 지금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의 때이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게 666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미혹되다 보면 진짜 666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이겨 승리할 수 없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도 너무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두려움으로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 두 짐승의 시대는 일곱 나팔 재앙 이후에 드러나는 일인데 이때는 두 짐승이 올라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짐승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에는 왕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존재는 세상의 군사력과 정치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등극하면서 자신이 왕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나 기관 이었습니다. 그 존재는요 42달 3년 반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 되는 어떤 한정되고 불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강력한 왕권이나 아니면 기관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세상을 현혹시킬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존재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의 승리의 길은 어디 있느냐?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강한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라는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은 말씀에는 이 짐승을 보니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11절,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장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요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분별해 보면 666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나 선지자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면 질문의 본문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는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처럼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처럼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왕권을 가진 이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어린 양 같은 모습. 그래서 이후에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예요. 모습은요. 그가 하는 일들이나 행동을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등장합니다. 사랑의 모습 같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해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어린 양같이 뚝불이 있고 그가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의 말,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그의 말은 결국 어린 양이 아니라 용처럼 말을 합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은 용입니다. 이 용의 말을 하는 존재들은 결국에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모습으로, 사람과 평화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결국 가르치는 것은 용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현대의 그러한 일들이 사실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인권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평등 안에는 진리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동성애와 같은 죄를 죄악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 법을 만들었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예전에는 성적 다양성을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는 이 주장, 이런 법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겉모양은 평화를 말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평화를 행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그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세상을 보는 영적 분별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었어요. 바로 6이라는 숫자가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6은 세상의 수이고 인간의 수입니다. 세상이 며칠 동안 창조되었죠? 모르십니까? 세상이 며칠 동안 창조되었어요? 6일 동안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며칠째 창조되었어요? 6일날 창조되었어요. 6은 세상의 수이고 사람의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지가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 절반만 만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일째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 안식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이 돼야 세상의 창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6일은 불완전합니다. 7일이 되어야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6은 7을 닮으려고 해요. 6은 7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666, 6을 3번 더한다고 해서 6이 3번 겹쳐서 강함을 보인다고 해서 6이 7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분별해 보십시오. 육은 그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이고 그 육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수이고 짐승의 수인데 누구를 흉내낸다고요? 7이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육은 절대 7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는 것 같이 그가 어린 양으로서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은 육이구나.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옵나니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이시며 진리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만을 영적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들은 자기가 경배를 받지 않고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왜요? 이미 둘이 짜놨거든요.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죽음을 당했다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다, 그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 짐승을 따라야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속이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을 경배하는 이들은 절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분명히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상처가 나아서 보니까요, 그가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첫째 짐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군사, 또 통치력을 가지는 이라면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종교나 또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첫째 짐승, 이때는 정말 짐승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어떤 왕적 존재, 어떤 세상에 힘 있는 기관, 그를 높이면서 그를 따르고 그를 높이게 하는, 보조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설로한 짐승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나 기관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설로한 짐승을 보니까요, 또 흉내를 냅니다. 엘리야의 흉내를 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엘리야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보았던 두 증인의 일,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두 증인이 기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두 증인과 엘리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만 기적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킵니까?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켜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어디 가면 병고침을 받는다라, 어디 가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 물론 그런 기적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기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단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그곳을 따르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며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스스로 살아나 말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우상에게 만 백성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많은 성도들도 미혹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진리로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인간의 말을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날 줄 모르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진리의 말씀, 그 성경으로 분별하시는 참된 성경의 진리의 사람들, 우리 광주세계연구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래서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이 살아나는데 놀랍게도요,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되더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시대 3년 6개월 동안은 굉장한 환난 가운데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을 피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셔서 이때를 피하고 숨겨둔 성도가 있음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건 일부의 성도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 선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와 믿음으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성도의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의 시대에 일어날 이 재앙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어느 때 일어날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때가 온다면 생명을 내어 걸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를 따르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당할 때는 우리는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6의 일,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는 것 같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보이게 받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이 인은 표를 받게 해요. 자기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노예들에게도 말에게도 낙인을 찍어서 이건 내 소유다 하였는데 그 소유를 찍는 겁니다. 그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요. 이때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이 표가 없어서 경제활동과 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매매하는 일과 관련시켜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다섯째 인을 떼시는 선교자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짐승의 시대가 와서 이 둘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 666의 포개를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건 666의 666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지금 666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 한 시간 더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666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이 하는 일들과 짐승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딱 일치하는데 항상 무엇과 무엇이 관계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표가 함께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는 자신이 구원자이고 전능한 왕인 것처럼 그 행동을 흉내내고 있는 그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는 일은요,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모르게 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무릎 꿇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어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표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은 경배하는 자가 알고 그 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알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이 표를 받았다 이런 것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66을 직접 세워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666이 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헬라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만들어 보니까 요한시대에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 666의 이 덧셈을 통해서 666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가 666을 만드는 것이지 그 라틴어 이름을 헬라어로 만든 그 이름의 666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교황들은 종교개혁자들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왕들의 이름을 666이라고 합니다. 그런 숫자를 세보니까 주석을 보니 100명이 넘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또 666을 흉내낼 수 있을 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등장할 그와 같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컴퓨터 카드나 바코드, 베리칩 그런 것도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0: 보아라, 세어 보아야 이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66은 완전한 7에 버금가는 수이지만 그러나 7은 아닙니다. 흉내내는 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666, 6을 3개 붙여서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자신도 3개를 붙여서 강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66은 세상의 강한 힘,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666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 7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이 666이라고 하는 수는 강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짐승의 한계를 아는 성경적 분별력, 대적의 한계를 아는 성경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666, 세상에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7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지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8월 1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주머니나 가방 속에 무엇을 챙기셨나요? 차키,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한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보통 우리는 이 개인 위생용품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손수건의 진짜 용도를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의 주인공들의 대화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70세 노신사 벤은 수십 년의 사회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진 실버 인턴으로 이제 고용이 됩니다. 젊고 유능한 30대 여성 대표 줄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거죠. 이 70세 노신사 벤의 정장 주머니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다려진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까마득히 어린 젊은 직원이 벤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벤, 아니 요즘 세상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손수건은 도대체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자 70세 노신사 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네.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지. 특별히 여성이 눈물을 흘릴 때 건네주는 것. 그것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신사적인 행동이라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여성 대표 줄스가 사업과 가정의 무게에 눌려서 참았던 눈물을 떠뜨릴 때 벤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이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이 손수건 한 장은 화려한 충고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을 위로하죠. 말 그대로 꿈을 빛나게 하는 손수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순찰대원으로 일했던 케빈 브리그스 순찰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다리 위에서 근무할 때 수많은 자살 시도를 중단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돌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단한 연설 한 게 아니고요. 그저 난간 너머로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들의 젖은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우리의 삶이 손수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손수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다. 참 감동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손수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손수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또 시간, 나만을 위한 선물로 착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진심인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위해 소유될 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타인을 위해 나누어질 땐 이 사랑이 영원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마음이 쓰였겠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손수건으로 누군가의 슬픔을 가만히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아시죠? 전남 동부 극동방송 우리 여수의 체육관에서 또 전북의 전북 극동방송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이 귀한 행사가 또 진행되게 되는데 이 격려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또 부모님들

또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여러분 함께 꼭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송 더 많이 들어볼까요?

0: 내가 매일 기쁘게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특별히 손수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운영위원님들 대단하시고, 우리 각 유관기관 이렇게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적들이 이 아침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못 받으셨다면 인문학이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짧은 칼럼 같이 하시죠.
1: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숨을 고르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이 한때는 누구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누군가는 오래전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불투명한 내일을 향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 우리는 늘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울었고 무릎을 꿇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요란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흐르지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만들어집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과 기다림, 포기하지 않음이 겹쳐진 결과지요. 그래서 지금 맞이한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간절함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문득 지나간 드라마 속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 시간에 들인 시간이요. 그 시간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진품, 가품의 차이를 알게 된 그 숱한 시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지나온 그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시간을 견뎌온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기까지 흘려보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고치며 알게 된 진짜와 가짜의 차이처럼 시간이 만든 감각과 무게, 태도와 깊이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반복해온 하루들, 말없이 쌓아올린 손의 기억과 마음의 결은 이미 그 자체로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선물이고 미래에 내가 다시 떠올리기

살게 될 기억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일의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말라는 말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날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시간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지만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제 몫의 대우를 해줄 겁니다. 말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지금의 이 자리가 그토록 간절했던 시간의 열매였음을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8월의 무더위 또 이 한여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하루 너무나 귀하고요. 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8월 13일과 14일 나라사랑축제 전남 동부지역에 여수에서 그리고 전북지역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정을 내주시는데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십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나갈 때 여러분 힘있게 고백하시면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 승리하실 줄 믿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심표 영상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 그대로 디지털 원주민, 즉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을 통한 정보를 습득하기 좋은 환경에 태어난 지금의 세대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난 정보들이 공유되고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성경적인 정보, 음란물, 폭력적 게임,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나쁜 정보들을 쉽게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건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이지만 갈수록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나쁜 영향들이 차세대에 나타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외치며 시간을 낭비시키는 게임과 막장 드라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힘든 업무, 불편한 관계, 오래 끌어온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는 쉽게 작아지고 말죠.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붙잡을 말은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싸움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치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믿음의 걸음이겠죠.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안과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오늘 이 하루도 귀한 찬양으로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뭐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행복한 하루 또는 너무나 버거운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하루라는 거고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시며 시험 당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아픔만을 주셔서 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즐거울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오직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출석 체크 단어 알고 계시죠? 만나. 만나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샵 0153번으로 문자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 스토리 만나보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평화로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곤 합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화롭고 정갈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19세기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살던 평범한 주부 애니 셔우드 호크스 여사였습니다. 1872년 6월의 어느 신선한 여름 아침, 37세였던 애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가사노동을 하던 그녀는 문득 깊은 영적 안식과 함께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게 기쁨이 넘치든 고통이 밀려오든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벅찬 감격을 즉시 펜을 들어 시로 적어내려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 시를 본 그녀의 담임 목사이자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였던 로버트 라우리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여기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특히 라우리 목사는 원시에는 없었던 후렴구 주여 매 시간 내가 주를 필요로 하오니를 직접 추가하여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훗날 애니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은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을 쓸 당시에는 몰랐지만 훗날 내 삶에 닥친 고난의 날들에 이 찬송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새 찬송가 446장의 가사는 매 순간 주님의 음성과 은혜가 필요함을 일

0: 일관되게 고백합니다. 1절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를 기뻐하오니 복주옵소서. 2절 거룩한 주님을 나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허무해. 기쁨이나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4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주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1: 우리는 종종 특별한 은혜나 극적인 기적만을 구하느라 지금 당장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필요는 위기 때만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시간 지속되는 삶의 호흡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 한가운데서 마지막이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2: 네, 굿모닝. 오늘은 주 음성 외에는 이란 귀한 찬송과 함께 묵상했는데요. 세상에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참된 기쁨 대신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기쁨 누리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0153번으로 찬송,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끝까지 견딘 사랑의 힘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하고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여러분, 이때는 남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때 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귀었지. 좀 삐져가지고. 그럼 그 여자 사랑했어? 그럼 정말 뜨겁게 사랑했지. 뽀뽀도 했어? 그럼 뽀뽀도 했지.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남편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너여. 우리 전라도 말은 참 정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우리 전라도 말은 한마디로 끝나요. 너여. 이거예요.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첫사랑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얼마나 뜨겁게 깊게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바단 아람에 있었던. 거기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형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서 막 동생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떠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는 이 가난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삼지 말고 너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 바딴 아람에 가서 거기서 친척 가운데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한 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마도 이걸 보면 조금 이렇게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딸은 레아보다는 라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다.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라헬이 레아보다 더 미인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왜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쁘니까. 예, 이쁘니까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예. 두 남자가 이제 청년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 이제 누군가 이 자기 친구한테 그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이제, 그 미팅을 주선하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자기 친구한테 이제 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 여자친구에게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너가 만날 그 여자는 키가 170cm나 되고 정말 마음씨가 착해.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그 남자는 한마디 합니다. 근데 예쁘냐? 또 얘기를 해요. 이 여자는 직장이 아주 좋고 성격도 아주 쾌활하고 아주 좋아. 남을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야. 한참 듣고 있던 남자가 또 말합니다. 뭘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예쁘냐? 이 여자는 부모님이 훌륭하고 정말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솜씨도 좋고요. 요리 솜씨도 좋고 참 내가 만나면 너무나도 좋을 그런 사람이야. 친구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근데 예쁘냐? 여러분,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남자들은 항상 예쁜 여자만 찾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 우리 남편의 눈에는 이 세상에 예쁘고 예쁜 여자들이 많지만 우리 남편의 눈에는 누가 제일 예쁘다? 내가 제일 예쁘다. 믿습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남편의 눈에는 내가 제일 예쁘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자한테 다 이뻐 보일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이뻐 보이면 돼요? 내 남편에게만 이뻐 보이면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아는 이 외삼촌 라반이 이제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이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제 야곱을 불러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한 대가를 품삯을 얘기해 봐라. 그때 야곱은 내가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 습관을 보면 결혼하는 남자가 신부를 데려오는 그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결혼 지참금 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야곱은 내가 7년 동안 내가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 품삯의 전부를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외삼촌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의 시간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 며칠처럼. 예. 수일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이 7년의 세월을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연애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몸속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 도파민이 막 솟구쳐 나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이 도파민은 마약보다 더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보면 우리 그때 힘든 줄 모르고 발에다 주고 다시 왔다가 또 발에다 주고 그 미친 짓을 우리는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했는가? 우리 속에서 도파민이 막 솟아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버리는지, 시간의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힘이에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는 잔칫날이 벌어지게 되고, 이 결혼식 첫날 밤 야곱은 잠을 자게 되는데 누구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까?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7년 동안 종처럼 살면서 헌신했던 그 여자 레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건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예요. 라반은, 여러분 잘 보세요, 큰딸 레아를 가지고 야곱을 속였어요. 속임수를 썼어요. 큰딸 가지고 속임수 썼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은 형에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양털, 양가죽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을 마치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눈먼 아버지에게 가서 속이면서 축복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장자권 빼앗고 속임수 썼던 야곱.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진짜 사기꾼의 두 대가가 만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곱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남 속이면서, 남의 것 빼앗기면서. 야곱의 이름도 그래서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 속이고 등쳐먹고 빼앗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라반이 나타났어요.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고 더 잘 속이고 더 탐욕이 가득한 이 라반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보내서 그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다듬습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삼촌, 나를 이렇게 속여먹는, 그리고 속에 온갖 욕심이 가득한 저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꼭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내가 형 이렇게 속였었지, 아버지 이렇게 속였었지, 지난 세월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왔지, 그때 나한테 속임을 당했던 우리 형의 마음 어땠을까? 아, 지금 오늘 내 마음 같았겠구나.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저 사람이 미웠겠구나. 그때 비로소 야곱은 형에서의 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울치료라고 해요. 거울치료.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이 저랬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의 세월을 봉사합니다. 총 몇 년을 봉사했어요? 14년. 여러분 야곱의 열정과 사랑을 보세요.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기다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좀 사랑의 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여자를 아내로 삼기로 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이 선택한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여러분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나도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세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모습 가운데서 아홉 가지는 정말로 좋은 모습, 이게 좋아요, 잘해요, 장점이에요. 아홉 가지가 장점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열 가지 가운데서 아홉 가지가 장점이어도 한 가지 못하는 그 단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열 가지 모습 가운데서 한 그래도 절반 이상,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나요? 좋은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여섯 가지, 열 가지 가운데서 여섯 가지 정도는 잘하세요? 그러면 잘하는 여섯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어도 사랑하세요. 우리 그것 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네 가지, 세 가지, 아니면 한 가지 그거 안 한다고, 그거 못 고친다고 막 우리가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므로 계속적으로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 그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또 있잖아요. 레아도 있고 실바도 있고 빌하도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야곱은 라헬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나머지 세 명의 부인들은 정말로 진짜 단점만,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분명히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을, 라헬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단점을 수용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한 이 마음을 그래서 지켜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덥지만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뭉게구름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과에 나오는 그 뭉게구름이 들어간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아, 그래서 저의 그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막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에 보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피는 하늘에, 흰 구름 뭉게뭉게. 여러분, 뭉게구름의 진짜 이름, 지구과학적인 이름은 뭔지 아세요? 뭉게구름은 적운이라고 해요. 이게 쌓인다는 의미예요. 적자가 쌓일 적자거든요. 이렇게 구름이 층층층 쌓여서 이렇게 피어나는 구름이다 해서 적운이라고 해요. 기압이 안정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때로는 이 기압 구조가 좀 불안정할 때는 이 적운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이걸 가르쳐서 정란운, 여기서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를 썼어요. 예. 이 정란운도 역시 적운의 또 다른 형태이긴 해요. 같은 종류이긴 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아, 뭉개구름의 진짜 이름은 적운이지 아니면 정난운이지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교과를 제가 바꿔서 한번 불러봤어요. 이렇게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를 이렇게 바꿔 불러봤어요. 정나는 저군저군 피는 하늘에. 여러분 어때요? 멋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잖아요. 근데 진짜 이름은 저군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부족한 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덜 정확한 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완벽한 사람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단점이 있어야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부족하면 그렇게 원망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먹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없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 그거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게 조금 더 많다고 한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라헬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속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몇 명 낳느냐? 아들 두 명밖에 못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것도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 낳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그 길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그는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려요.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과 함께 산 시간은 고작해야 한 20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와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느냐? 10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은 항상 동생에게 가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외면당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 레아를 통해서 무려 6명의 자녀를 태어나게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특별히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누구냐? 유다거든요.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레아는 구속사를 위한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의 선택이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도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마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던 이 라반처럼 속이고 어긋장나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은 라헬만 선택하고 라헬만 사랑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러나 레아, 실바, 빌하가 그의 삶에 끼어들어와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혹시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좌절됐나요? 나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 이런 방해물이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서 나의 삶의 길이 막혔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을까? 왜 지체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따라 여러분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라헬만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레아도 주시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내 삶에 엮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을까? 아마 야곱은 그것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레아를 통해서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요건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요건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 삶에 탁 들어오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고난이, 질병이, 어떤 어려움들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줄과 날줄,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나는 시줄만을 원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날줄만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아름답게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엮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과 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그 사람에게 원래 허락하신 그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쁜 것, 못한 것, 그것이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단점을 다 수용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는 레아와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열두 아들을 주시고 열두 지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사용하여 주셔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변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광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국에 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뜨란. 행복한 월요일 시작하셨어요. 여름이 여름답게 자기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울 땐 제대로 뜨겁고 매미는 있는 힘껏 소리내서 울고 올해는 가끔이긴 하지만 비가 쏟아질 땐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붓고 제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지는 통쾌함이 있잖아요. 지금 여름이 여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날 덥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더위를 제대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땀도 흘려보고 푸른 하늘도 올려다보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도 맞아보는 거죠. 계절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죠. 여름이 여름답기에 가을이 더 기다려지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욱 반갑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시원한 평안을 누리길 바라면서 사랑이 뜨란 출발합니다.